당, 담 느끼도 담 느끼도 데이 숨담 나가도 람 나가도 람 나가도 데야 람 나가도 람 나가도 라 삼 나가도 람 나가도 람 나가도 데야 람 나가도 람 나가도 라삼 나가도 람 나가도 람 나가도